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Now you're listening to TBS EFM. In celebration of the Chuseok holiday, toll fees on all expressways across the country will be waived for holidays. Hi-Pass users will hear a confirmation message indicating a 0-1 toll, while drivers in general lanes can receive the exemption by presenting their toll ticket upon exit. Hope you have a wonderful holiday.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의 신호 문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Non-stop Music Express.
1: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Non-stop Music Express.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Now you're listening to TBS EF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operate 70 medical facilities 24/7 the Chuseok holiday period to ensure uninterrupted medical care. For pediatric emergencies, 8 children's hospitals and 3 specialized emergency centers will be designated.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via Seoul website, the eGen Emergency Medical Portal, or by calling the 120 Daesin Call Center. Hope you have a wonderful holiday.

0: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 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Non-stop Music Express.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Non-Stop Music Express.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0: 쓰게 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Non-stop Music Express.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사랑한다는 것은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식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Non-Stop Music Express.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Non-stop Music Express.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3: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0: Non-stop Music Express.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0: Non-Stop Music Express.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3: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4: 위제로
5: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Non-Stop Music Express. MG 새마을금고 무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0: Non-Stop Music Express.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Non-Stop Music Express.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0: Non-stop Music Express. WeChero. So popular. WeChero. 맛있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2: 일양약품
3: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위쇼쇼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위쇼쇼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0: 위 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일양약품.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TBS EFM 추석 스페셜 Non-stop music express.

0: Non-Stop Music Express.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Non-stop Music Express. We Zero. So pop, yeah. Zero, zero. We Zero.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 제로 일양약품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불량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과식 깨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3: 깨양약품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TBS EFM 추석 스페셜 Non-stop Music Express

0: Non-stop Music Express.
1: Non-stop.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Are you ready, ready? We Zero. So powerful, Zero Zero. We Zero. 관심 깨도 Zero Zero. We Zero. 재했을 때도 Zero Zero. We Zero.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Zero Zero. We Zero.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0: 광고 보험.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Dance. Music Express.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0: That was Foo Fighters Something from Nothing.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의자에 오래 붙어 있으려고 하니 이 몸도 마음도 아직 연휴 모드인 분들 오늘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래 앉아 있을수록 기분이 좀 무기력해지고 또 다운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After a long holiday, or actually not that long, to be honest, but anyways, after that long holiday, even getting back into your normal routine can feel like a workout. So, no pressure, just a little more walking, stretching, and moving whenever you have the chance to. Your body might wake up before your work mode does, so if you're tuned in right now, that means you're ready to get back to your daily routine again. So get yourself outside your home.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좀 걸으시고, 그렇게 살금살금 일상으로 복귀를. And by the time you hear that signal music of our show, ba-ba-bam, that means you're back to your daily life routine. 여러분들이 일상에 복귀하신 거를 환영하고요.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 How was your 추석 holiday? It was like a 4-day of vacation. For some of you, it might have been a long vacation. For some of you, maybe you needed some extra time. Maybe you needed another day off. But whatever your circumstances are, we are back to our daily routine. 여러분, 또 아침에 이 모닝그루브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비몽사몽 하실 거예요. 정신도 없고. 아, 또긴한 주, 연휴가 없는 그한 주가 막 시작이 되기도 했고, 이래서 여러분들, maybe you might be feeling a little heavy, a little under the pressure, but just look outside. The weather seems very nice. 날씨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선선해지는 그런 본격적인 시즌이 온것 같아요, 여러분들. So wake up, chop chop! 여러분들 깨어나시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So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one, and I am your host, Summer. Summer예요. 여러분들 좀잘 주무셨나요? I think I had like 4 hours of sleep yesterday. 이게 연휴 동안 늦잠 자고 그러잖아요. You get really relaxed during the holidays, so you get to sleep a lot. And I guess my biorhythm kind of got mixed up during the holidays. 그래서 이 늦잠 자는 거 익숙해져서 그런지 잠이 도저히 안 오는 거예요. 막 제발 잠좀 자, 잠좀 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요. 얼마 못 잤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전 항상 이 텐션 유지할 수 있거든요. I have this like special ability to give you that energy as I do all the time. So no worries, no worries. We are on Viewable Radio Morning Groovers. By the way,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아실 때도 됐는데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So to watch me on Viewable Radio, come join us on our free rid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go, Morning Groovers. 많이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육부장님께서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제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꿀 모닝이요. That is right. We don't get that much sunlight these days because obviously the time has shortened. 해가 진짜 짧아진 게 now there is not a single sunlight on my way to TBS anymore. 이제 요만큼의 해도 볼 수가 없어요. TBS로 운전하면서 오는 동안 정말 깜깜한 밤에 회사에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So I can definitely feel the changes these days. 빨리빨리도 하루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The season is changing rapidly. So yeah, time is just flying by like that.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루버 오셨고요. 제임스 모닝 그루버, 닥터 페이퍼 모닝 그루버 says, Good morning. 연휴 후에 월요일 출근길이네요.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That is right. Don't forget to drive safely on the road. 우리 반장님, 이사를 하신 우리 반장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자리 를잘 잡고 계신가요? Congratulations once again on your move. 그리고 상민님, 해피라이프님 오셨고,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모그님들 추석 잘 보내셨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서 수영하고 상쾌하게 나왔습니다. Oh my gosh, you have made it to get back to your life routine. You have done your swimming workout this early in the morning. 이미 한50% 하신 거네요, 오늘 하루의 일정을. 이 무거운 아침에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수영까지 가신 우리 하진모닝 그룹아, well done. As mentioned in the opening, you know, it's not good for you to be sitting around all day, so get moving. 이게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오만 생각이 들면서 괜히 스트레스만 더 쌓이고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져요. So we have to get moving. If we get our bodies moving, we don't get to think that much. 몸이 힘들고 혹독하면은 생각을 잘 못하게 돼서 오히려 좀 머리 비우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별초롱짱님, 굿모닝입니다. 시원한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좋네요. 주변에 감기 환자들 많던데, 모구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Yep, it is that season where people catch cold or flu, so we really have to watch out everyone and take a good care of ourselves. 저도 그래서 비타민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맨날 맨날 까먹는 이 비타민. 오늘 노래가 나가는 동안 한번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I actually brought it myself here so that I can have my own vitamin because I'm always forgetful. Anyways, morning groovers, talk to me. 말 걸어주세요, 우리 morning groover들. 저 여기 혼자 있잖아요. 짠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신청곡이랑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listening from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kay?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some commercials.
1: MG새마을금고 무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지원으로, 청년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0: 쿠버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예스, yes,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Summer,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Today's question is, what is something you do and tell yourself, "Hey, this totally counts as exercise. I have done my workout in your daily life routine, okay?" 여러분들, 오늘은요, 막 그렇게 막 헬스, 막 수영 이런 운동 말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정도면 운동한 거지 뭐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아, 이 정도 숨 들이마셨으면 운동 열심히 한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Or maybe you have decided to walk to a certain place instead of driving. Maybe that would count as your own workout. 뭐 아이를 육아를 하는데 아이랑 같이 뛰어다니는 덕분에 나도 운동했네. 오늘 운동 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사연으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일상에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Maybe if you decid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scalator, that is a workout. 저 같은 경우는요, 에스컬레이터 타는 대신에 계단을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손잡이를 잡고 걷습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게요. 그게 결국에는 그 지옥의 계단? 천국의 계단?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에스컬레이터가 높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나름 이게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I actually try to put some pressure on my hips so that I can get some real workout. You know? 제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허리 구부리고 막 아, 힘들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에스컬레이터 계단 올라갈 때도 넘어질까 봐 손잡이를 잡고요. 그다음에 힙인지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이제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And it feels like a workout, morning groovers. 그리고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feel 받으면 계단으로 아예 올라갈 때도 있어요. And you know that moment, if you decid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scalator or elevator, you just feel so much better than the rest of the people over there, right? It makes you feel like a better person, somehow. 뭔가 나 혼자 막 이렇게 긴 그런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혼자 올라가면요. 나 괜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I consider that as my personal workout. 또 뭐가 있을까? 가끔씩 이제 방송 끝나고 박은혜 팀장님이랑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어디론가 걸어가는데 그것도 되게 아침 산책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운동이잖아요. And then afterwards, 우리가 좀 이제 고함량의 칼로리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바로 보통은 눕고 싶은데 또 바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걷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당에도 혈당 수치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We're basically doing workout every single day in our daily life. So, morning groovers, these are the type of examples that I would like to hear from you guys. So, let me know about your daily workout. The workout that you would count as a workout. You know what I mean? 이 정도는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Imagine Dragons, Radioactive.

0: 100 meters across central regions, the southern coast of Jeonnam and inland Gyeongbuk. If you're driving, please slow down and leave a little extra space between vehicles. There is still some lingering late summer warmth during the day, but today and tomorrow, temperatures will ease a little, with daytime highs hovering around 26 degrees Celsius. And as we move into October later this week, conditions are expected to turn noticeably cooler, not only in the mornings, but during the afternoon as well.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8.6 degrees Celsius. That is all for today's weather. Take care and have a great start back to your routine. I can see that more morning groovers are getting back to their life routine, just like our subby morning groover, hello, and Ben Spiro morning groover, of course, listening from Europe. Good morning. And Juicy Tong Tong morning groover said, 우울해요. 연휴도 힘들고 한 주도 버겁고 이래나 저래나 힘드네요. 흐흐. 다들 이런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Juicy Tong Tong Morning Groover is feeling a little depressed. Looks like they had some hard time during the holidays. And also, another hard time is ahead of them this week. You know, doing this and that, it all makes them really, really difficult.
1: 아, 그러니까요. 이게 연휴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연휴에는요, 괜히 또 사람이 안 움직이고 좀 찌뿌둥해지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 더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You'd be lying down in bed, you know, to get some rest, but actually that would deteriorate you even more because you get to think about unnecessary things way too much and that would make you feel a little depressed. And now another week has started back to our life routine.
1: 원래 근데 좀 인생은 좀 힘들고 우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행복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기분 좋은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요즘에 석양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행복한 거는 찰나의 순간이에요. 매일매일 정말 24시간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I actually came to realize this pretty recently. 최근 들어서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을 즐겨야 됩니다. 우리 Juicy Tong Tong Morning Groover. 이름도 너무나 귀엽게 지으셨는데 Morning Groover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만큼은 좀 싹 잊으시고 행복한 시간, 즐거운 에너지 마구마구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육부장님, 저는 회사가 물류센터라 층고가 보통 건물 2개 층이 1층이에요. 사무실이 5층이라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 다닙니다. 평소에 걷고 뛰는 거를 좋아해서요.
0: So my office is in logistics center where each floor is as high as 2 standard floors. Since my office is on the 5th floor, I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Look at our 체육부장님 doing their own personal workout just like that, fabulously.
1: 이렇게 또 일상에서 운동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운동할 시간 사실 없을 때도 많잖아요. 이렇게 막 바쁘고 일하다 보면 그냥 쉬고 싶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차근차근 운동하는 거죠. 와, 그럼 계단을 꽤나 오르락 내리락 하시겠어요? 한 번만 올라가시는 건 아닐 것 같아가지고.
0: So, morning groovers, what is your personal everyday activity that you stubbornly claim counted as a workout?
1: 이 정도는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0: This is Cold War Kids, Hang Me Up to Dry.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0: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욱 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1: Good morning, everyone. Thanks for starting your day with me, Summer, on Morning Groove. The current time is 7:37, 23 seconds passing by. And now here is the latest update on traffic. North Riverside Gangbyeon Highway, Guribound, cars are packing up from Banghwa Bridge to Dongjak Bridge. On the way to Ilsan, there are some delays from Gurisige to Cheongdam Bridge. Olympic Highway, Gimpo Direction is backed up from Olympic Bridge to Panpo Bridge. And on Hanam Direction, drivers are moving slowly from Yeoi-Haryu to Hangang Bridge. There was an accident in the same direction between Dongo Bridge and Seongsu Bridge. The third lane is closed down and cars are moving slowly from Hannam Bridge to Seongsu Bridge. Please drive with caution around this area. Now traffic is bumper to bumper on Bunnang Suseo Expressway Cheongdam Bridge direction from Bokjeong to Tancheon 1 Bridge. Lastly, minor delays are spotted on Dongbu Expressway Seongsu Junction direction from Chungnang Bridge to Seongsu Junction. That is your traffic update for now. Wishing you a safe drive ahead. Alrighty, Morning Groovers, back to today's topic. What is an activity you firmly insist count as a workout? 이 정도면 운동 아니겠어요? 싶은 것들, 일상 속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오늘 사연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We have a couple of answers.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잘 가는 동네 단골집에서 술과 음식을 좀 과하게 먹었을 때에는 집까지 4km를 걸어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you feel like you have had way too much drink and food, you walk back home and the walking distance is about 4km. 그래요. 뭐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맛있는 또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보이네요. 그렇게 소화시키면서 걸어가는 거죠. 4km 근데 4km면 보통 몇 보 정도 되죠? 한 6,000보 정도 나오나? 아 근데 이게 아 걷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 이틀 연속 15,000보 정도를 걸었어요 I walked like 15,000 steps for 2 days in a row and I couldn't really feel my leg 다리에 뭔가 자면서도 걷는 느낌이 나고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그 놀이동산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막 힘들게 이제 걷는데 내 몸도 이렇게 걷는 게 힘든데 I saw a lot of parents, you know, taking their kids over there to the amusement park, and that means that they would have to walk extra.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 유모차까지 막 끌면서 아이들 데리고 그 언덕을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아이가 울면 또 달래주고 they have to take care of the kids when the kid cries. And I could only imagine once the day is over, once they return home, they have to bathe their kids. 아이도 씻기고 또 재워야 되고 그러면 나는 언제 씻어? 약간 이런 게 이입이 돼가지고 막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와, 저 부모님들은 진짜 보통 체력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는 게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오죽하겠어요.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하지만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저는 돌아다니다가 동네 놀이터에 있는 철봉이 보이면 가볍게 풀업 몇 개 하고 줄넘기 100개 정도만 이라고 해주셨어요. I'm a little startled. 줄넘기를 100개씩. Well, they said when I'm out and about and see a pull-up bar at a local playground, I just do a few quick pull-ups and about 100 jump ropes. 줄넘기 100번.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탈락. 이건 운동이에요. 이거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기는 운동이 아니라 진짜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This is like a genuine workout,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도대체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움직이시길래 와, 이거는 그냥 운동이고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철봉이 보이면 이제 그건 못하죠. 풀업은 못하죠, 당연히. 매달리기 운동은 합니다. 그냥 괜히 한번 매달리면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거 되게 척추 정렬에 좋대요. So I would just hang myself whenever I see a pull-up bar. 그래서 이거를 매달리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리면요. 척추가 쫙 펴지고 목도 정렬이 생겨가지고 이걸 집에다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우, 박군희 선생님 밖에서 운동하고 계시네. Stretching, stretching. 일상 속의 운동. 오늘 온

너무 좋은데요? You can join our club now. 아, 근데 안 되겠다. 우리 클럽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 저녁에 퇴근 후 필라테스 운동하신다고요? 이러면 이제 that means you're back to your life routine. Congratulations. 이제 필라테스로부터 이제 부스터를 받아서 아침에 또 운동 열심히 하시겠네. 파이팅입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아, 또 바쁘게 보내셔가지고 감기까지 걸리시고. Please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또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더 감기 심해질 수 있으니까. 저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뭐 별거 없죠. 저도 운동 안 하고 그냥, 아, 걸었다. 많이, 아, 운동했네. 여러분, 저 운동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거의 무슨 홍길동 마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근데 그거 아세요? Now that I'm back to my routine, like, I don't really remember what I did over the past holidays. 추석 뭐 했지? 벌써부터 이러고 있어요. 놀이동산 간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왜냐면 거의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은 이 피로가 너무 쌓여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So I was feeling just way too tired at the end of the day that I just fell asleep. So I can barely remember what happened during the Chuseok holiday, but I had a good time. 뭐 가족분이랑 시간 보내고 많이 걷고 또 많이 먹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좋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 정도면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What is an activity you firmly insist counts as a workout?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song is for 체육부장님 so that she can get some good workout done. Stevie Wonder featuring Ariana Grande, Faith.

And that was a nice a cappella jam requested by our 체육부장님, the real group Walking Down the Street.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체육부장님 등등 우리 비슷한 닉네임 분들의 노래를 연달아서 이렇게 틀어드렸습니다. Did you guys enjoy listening to it? Okay, going back to today's topic. 이 정도면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 모닝그루버들 잘안 움직이세요? 뭔가 평소에 비해서 활발하게 답변들이 오지 않는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래도 오는 것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see you guys moving. So come on, morning groovers. What is an activity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Well, according to our Ben Spur morning groover, they said tuning into TBS EFM Morning Groove is certainly a kind of physical exercise. The audio-visual stimuli train your brain cells to the fullest. Thank you. Looks like I'm not doing that much of a work, but I guess you're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That's right, Morning Groovers. Brain activity, making your brain to activate. That is also part of a workout, isn't it? 우리가 뇌가 매일매일 절어 있잖아요. 우리 쇼츠 보고, 막 영상 보고, 막 이러면서 막 의미 없는 콘텐츠들을 넘겨가면서 we flip through meaningless contents every single day and just, you know, not make our brains work itself, but, you know, doing something else, maybe like reading books or listening to a lecture, for example, that would actually make you have a brain workout a little bit. 뇌 운동도 카테고리에 제가 포함을 시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 이 정도는 운동이지 싶은 거 어떤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휴를 보냈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생긴 거예요. So, whatever you decide to do, whatever you pursue, you can always start all over from today.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1년이 다 지나가는데 독서도 못했어. I didn't really get to read a single book. Well, you can get that started today. 오늘 딱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저쪽 다른 방에다가 두시고 책과 가까이 하시면서 책을 읽어보시거나 Maybe you can start your workout after the holidays. Now you have no excuses. 아, 연휴 지나면

0: 운동 좀 하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 So you can start all of that, everyone, today. 오늘부터 시작인 거야.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은. 우리 별초롱 장모님 그룹어. 저는 나가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는 10분 거리 내에 동네 상권들 나가서 여기저기 잘 돌아다녀요. 나름 빨리빨리 걷다 보니 약국 다녀왔다가 다시 나가 슈퍼 갔다가 좀 있다가 뭐 빵 하나 사러 나가고 귀차니즘 별로 없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빨리 걷기 운동 정도로요. So, 별초롱짱 is a kind of a person who would like to get outside of their home and just walk around their own neighborhood, going to some bakery, going to the pharmacies, and they don't mind going back home and then come out again.
1: 이게 한번 집에 들어오면 나가는 게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0: But I guess 별초롱짱 Morning Groover don't really mind that.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요, 보통 기초 대사량이 높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왔다 갔다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또 시간도 금방 가고 몸도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겁니다. And it feels good, doesn't it? 요즘 딱 어떤 동네 구경하고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 아니에요? 좀만 추우면은 더 귀찮아서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 So you might as well do it while you can. 계속해서 이 정도는 운동이지 싶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This is 21 Pilots, Stressed Out.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느낌 어떠세요? Are you guys feeling happy? Are you guys feeling a little heavy? Stressed out? Well, 여러분들 이렇게 듣는 와중에는 우리 너무 이렇게 좀 무겁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청취하시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일상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I hope you're rapidly getting back to your life routines because obviously you might have a busy week ahead of you, busy month ahead of you. Actually, it is the end of the month anyways, right?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This is the second hour and I'm your host, Summer.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도 계속 켜두었습니다.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는 라디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And also, if you want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on our show, you can always join our open chat room. 좀 더 활발하게 모닝그루브에 참여를 하고 싶으시면은요, 카톡 어플로 가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그루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이 정도면 운동 아니겠어? 하는 나의 일상의 어떤 활동 오늘 사연으로 받고 있어요. So we're talking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hat are those? 우리 초롱초롱 Morning Groover께서 Good morning, 초롱초롱 출첵합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고 20, 30분 정도 걸으려고 노력해요. 식후에 걷고 안 걷고가 이 혈당 관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Absolutely. It really helps lower blood sugar levels once you immediately walk after eating. I guess not so immediately, but at least if you don't lie down and if you walk, that would really, really help with blood sugar levels. 이게 제가 예전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좀 있었는데요. 제발 먹고 눕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먹고 일단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딱 오잖아요.

졸려요 밥 먹고 나면은 그래서 you have food coma obviously after having a heavy meal so you want to lie down right and it feels good to be you know falling asleep after eating something super super heavy but you know that that is not good for your body so yeah the doctor told me that I should start walking and that would make me feel less tired 밥 먹고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걸으면요 이제 졸린 걸 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오늘 오프닝이랑 완전 연결이 되네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좋다니까요. 뭐 손가락을 움직이든 발가락을 움직이든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 After having a very, very heavy meal.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도 걷기를 좋아해서 동네 산책을 수시로 하는데 요즘은 도토리나무에서 도토리가 톡톡톡 떨어져요. 땀나게 산책하고 나면 이 정도면 운동이지라고 생각해요. Wouldn't it count as a workout once you sweat after taking a stroll around your neighborhood? It is workout. You're sweating. Come on. Well, especially if you're walking like that on a cool weather, that means you did some workout. You made your body temperature to go up high, and maybe you might be a little out of breath at the end of the day. That is workout. 이게 운동이죠. 그러니까 더운 날에는 나가기만 하면 땀이 나지만 이렇게 선선한 날에 좀 빨리 걷다 보면 몸에 열이 가해지거든요. 운동이에요. 완전 운동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우리는 꽤나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의자 대신에 의자 빼고 스쿼트로 앉는다거나 or maybe you decide to take 100 steps on the stairs. I don't know, morning groovers, but we can certainly get that kind of workout done.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배가 운동을 좀 담을 쌓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뭐 운동 얘기를 하다가 근데 왜 선배님은 운동 안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만보를 걷는데 이게 운동 아니고 뭐예요?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워우 워우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백스텝을 했다는 Yeah, so that senior was pretty proud of himself of doing that workout every single day on their commute. So while they were commuting, they considered that as a workout. So I'm like, okay, that could count, right? 예,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그쵸?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이 정도만 운동 아니겠어요? 싶은 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R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for today's segment after Christina Aguilera, I'm supposing? Yeah, Fighter. After all you put me through, you think I despise you. But in the end, I wanna thank you, 'cause you made me that much stronger.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가사 왜 이러지? 이 노래 뭐야?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This i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부키와 함께하는 노래 가사 낭독 코너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 출연자께서 열심히 가사를 낭독해 드릴 거예요. 팝송을 오늘은 낭독해 드릴 예정입니다. It is going to be a pop song. And of course, our alter ego will kindly read out the lyrics for us. And your job, our morning groupers, also known as our 알바생s, is to listen very, very carefully and try to guess the song that is being read by our alter egos. 여러분께서는 이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요. 이거 이 노래 아니야? 싶은 정답이 떠오르면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를 맞춰주세요. 이 가사를 듣고 노래를 맞추라.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Alright, so we've had many, many guests joining u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and today we have another new guest joining us.

Take a look at this unconditional love.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I will love you. As long as you love me.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right? 나를 사랑하기만 해줘. 아주 직관적이고 로맨틱한 가사죠. We have some answers. 108163 Morning Groover says 정답은요.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둘째 학교 갈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지각을 안 해야 하는데 핫둘 열심히 또 뛰고 아침을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So look at you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this morning. The answer was As Long As You Love Me by Backstreet Boys. 뒷골목 오빠들이라고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뒷골목 오빠들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학교 다니면서 MP3에 담아서 매일 아침마다 들었어요. 할리우드 연예계 소식 관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팝송만 들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So you remember those back in the early 90s? No,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where you had to download all these songs on your MP3 player. 소리바다 이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란 색깔 소리바다에다가 받아가지고 MP3에 또 담고 소중한 곡한땀한땀 가사집을 보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 저도 있거든요. Yeah, Hollywood news was so interesting back then. These days we don't really care. I mean, some of you still do, but then it was really different. 굉장히 뭔가 색다르고 신비롭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페리스 힐튼 소식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3대 아이돌이 있죠. 뒷골목 오빠들,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굉장히 또 어떤 3대 미국 아이돌 OPPA들이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비몽사몽한 아침에 정답을 보내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정답이고요. 저는 당시 블루를 좋아했어요. One Love 신청해. I totally left out blue. 맞네. 4대 아이돌이네. 블루도 아이돌이었잖아요. 그쵸?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Blue. 지금의 BTS, ATEEZ 등등이 있다면은 이 당시에는 뒷골목 오빠들과 Blue, Westlife, NSYNC.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Blue, da-da-da-da-da, One Love for the mother's pride. One love is all we need. 이 노래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뭔가 예전 가사에는 One, two, 갑자기 브라이언 맥나이트도 생각나고 이렇게 뭔가 세는 걸 되게 좋아했나? One love, 하나의 사랑, 오직 단 하나의 사랑.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Backstreet Boys네요. 가사와 목소리는 언매칭되는 BSB 노래 나오니, Backstreet Boys 노래 나오니까, NSYNC의 Bye Bye Bye 신청합니다. 다들 난리 났어요. 이 신청곡 경쟁 어떡하실 건데요? So this is obviously a big competition. A lot of you guys requesting songs from the early Idol Groves. 좋아요. 어떤 걸 틀어드릴지 우리 DJ 바님께서 밖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So she is going to decide which songs that she's gonna play for you guys.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포포드 모닝 그루버도 As Long As You Love Me, Backstreet Boys라고 정답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So which one was your favorite idol groups back then? 우리 모닝 그루버들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Backstreet, NSYNC, Westlife, and Blue. 저는 조금

스트라이프랑 블루 세대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이 엔싱크랑 백스트리트 보이즈가 조금 더 일찍 나오시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웨스트라이프가 정점을 찍고 잠잠하다가 yeah, it got a little settled. 아, 그또 있잖아요. New Kids on the Block. 아, 그분들이 이제 더 이제 예전 시초인 거죠. 그 맞아요. 여러분들 아이돌의 역사는 정말 재밌습니다. New Kids 오빠들이 이제 먼저 나오고 and then later on, I guess like an idol band became more popular. 그래서 뭐 One Direction 이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건 또 한참 지난 후니까. So I feel more close to Westlife and 그 뭐지? 블루 되게 좋아했었어요. 블루 노래는 한 다섯 곡 정도는 진짜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다음에 노래방에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저만 신나려나? But anyways, those were the good old times. 우리 리암 니슨께서 굉장히 어렵게 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how hard it was to listen to Liam Neeson reading out the lyric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to come up with the answer. 역시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music expert, 정말 음악 전문가십니다. 우리 DJ Bob 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면은 여러분들 인정받으신 거예요. So, morning groovers, that is it for today's segment.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면 운동 아니야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Let me know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e had two song requests, and looks like our DJ Ba has decided to play this particular song for our morning groovers. 과연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고민을 하시다가 이 노래 틀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So this song is for 얼짱님께서 신청하신 Blue with One Love.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0: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굿모닝 에브리원. It is the 28th of September, Monday morning. This is Summer, ready to guide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again. As we return to our regular routines today, much of the country will see passing clouds, with dense fog affecting many areas during the morning commute. So if you're driving, please slow down and leave a little extra space between vehicles. There is still some lingering late summer warmth during the day, but today and tomorrow, temperatures will ease a little with daytime highs hovering around 26 degrees Celsius. And as we move into October later this week, conditions are expected to turn noticeably cooler, not only in the mornings, but during the afternoon as well.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0.8 degrees Celsius. That is it for today's weather.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ahead. And getting back to you guys. 우리 반가운 모닝그루버들 또 누가 계신지.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greeting me. 새빵 모닝그루버, good morning! 출첵합니다. 출근 중인데 오늘 차가 하나도 안 막히네요. 저만 출근하나요? You. Am I the only one going to work because I don't see any traffic jams this morning? No. 우리 모두 다 출근했습니다. 우리 새빵 모닝그루버. 걱정하지 마세요. 몰래카메라 아닙니다. So you're not the only one. 그냥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실 것 같긴 해요. 원래 연휴 끝나자마자는 차가 좀 없기는 합니다. 오늘 교통방송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쨌든 회사 가면은 아 현타가 딱 오면서 진짜 일상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우리 새빵 모닝그룹은 파이팅이고요. 호빵맨이 아닌 우리 호빵맨 모닝그룹은 굿모닝. 오늘 저는 회사 쉬는데 아 쉬시는 분 계시네. 와이프 라이딩 시켜주는 중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호박맨 is having a day off today and is using this time to give his wife a bicycle ride lesson. 아, 너무 보기 좋다. 자전거 잘 못하시나 봐요. 저도 자전거 그냥 그닥이거든요. 이렇게 또 도와주고 같이 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또 연습 가이드 잘 해주시고요. 운전 연수 느낌 나시겠다. 내려갈 때는 슬쩍 잡아주시고요. 슬쩍 떼버리면서 봐봐! 이제 혼자 할 수 있지? 매직! 이렇게 제가 혼자 그 모습을 즐거운 모습을 상상을 해버렸어요. 아, 제가 자전거 라이딩이 아니라 라이딩 시켜주는 중이라고 출근 시켜주신다고. 저는 이걸 왜 자전거 라이딩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희한하네, 진짜. 이 모든 걸 다 제 기준으로 보는 걸까요? 근데 이 라이딩이 자전거 라이딩일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상의 그런 어떤 운동? 아, 아무튼 차로 라이딩을 시켜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라디오 같이 들으시는 거고. My mistake. 와이프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닝그루브 들으시면서 즐거운 출근 타임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루버는 라이딩 후에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쭉 푹 쉬시는 건가요? 우리 MG Q&A 코코 모닝그루버 굿모닝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한강까지 왕복 11km 일주일에 한 번 걷기를 합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걸으면 또 친구 마냥 외롭지 않거든요. 사연과 노래 듣고 걷기 재미있어요.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패스하고 요즘은 딱 걷기 좋아요. Perfect weather for you to take a stroll outside. You walk a pretty long distance. 11km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그러니까 걸을 거를 다 아껴두셨다가 이때 딱 작정하고 걸으시나 봐요. 한강까지. 네, 사실 날씨가 좋고 와 하면서 걷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걸었는지 감도 안 올 때가 있어요. You wouldn't notice that you have walked this amount of steps because you're just basically enjoying the weather outside. 또 걷다가 너무 힘들면은 뭐 따릉이 타고 오셔도 되고 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돌아오셔도 되고 하는데 일단 걸으면 좋잖아요. Get yourself moving, morning groovers. 마르코 폴로 모닝그루버, 굿모닝. 즐거운 한 주 만들어요. 저도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를 걸어요. 걸으면서 이 가게 오픈했네, 저 가게 망했네, 저 가게 2호점 내도 잘 되겠다. 이렇게 6년을 걸었더니 상호로 동네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So basically, you walk around your neighborhood after dinner, looking at those different places, restaurants, and

Grivers, you guys are getting your workout every single day like that. 여러분들 운동 꽤나 좀 평소 일상생활에 많이 부지런히 잘 하시고 계시네요. 걷기 너무 좋죠? 그리고 when you take a walk outside after dinner especially, you can see a lot of people. 사람 진짜 많아요. 어디 공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몇 바퀴 도시는 분들도 계시고, 댕댕이 친구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포포도 모닝그룹 밖에서 에릭 클랩튼의 I could change the world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Change the world. 오랜만에 출근하려니 몸이 천근, 만근. Yep, you're not alone. We're all feeling the same. We're feeling extra heavy after vacation. So, I really hope this song can put you in a good mood. This is Eric Clapton, Change the World.

That was Faith by George Michael, requested by 짱 Morning Groover. 두 번째 Faith네요. 아까 1부에서도 Faith 노래 다른 가수 노래로 틀어드렸죠. And that was a song requested by 짱 Morning Groover. They said, Hi there, good morning. This is my first time to join this channel. I'm so happy now. For me, exercise is just breathing. Can I ask you to play Faith by George Michael? Oh, okay, so you're doing your own breathing exercise. Breathe in, breathe out. 숨쉬기 운동하는 것도 운동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우리 짱 모닝 그룹어. Welcome to our channel. Looks like you have recently just joined our open chat room. 오픈 채팅방에 이제 막 들어오셨군요. 너무너무 활발하고 말도 많고 이래서 당황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생방송이 끝나면 싹 조용해지는 저희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카톡 어플 TBS EFM 모닝 그룹 검색하고 들어와 주세요. So other than breathing workout, I guess you don't do any workout then in your routine. Okay. Well, whatever you want to get done, 여러분. 뭐든 시작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하는 걸로 오늘 약속하기로 해요, 여러분들. 수요일에 생방송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써먹어 시작해보라 그래서 저 이거 시작했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게 감동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이러면서. 어쨌든 딱 좋잖아요. This is like the perfect day to start all over. A long vacation has now ended. So you have this brand new day for you. 선물 같은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뭐든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You're gonna be just fine, okay? 아, 또 숨쉬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 나오셨네.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숨쉬기 정도는 운동이죠. 복근 운동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is your ab workout. For sure. 근데 제가 웃는 것도 운동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깔깔깔 웃을 일이 많으면 그거 진짜 자동으로 복근을 쉐이크 쉐이크 해주잖아요. It shakes your abs naturally if you just burst into laughter. So find something to laugh about, morning groovers. And now you can get your workout done.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스티드업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 시간 웃는 게 물론 힘들겠죠. 제가 웃음이 안 멈춰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I remember having this difficult time because I couldn't stop laughing. And that was actually with Christina 선배님. Christina 선배님이랑 이 모닝 그룹을 녹음하는데 뭐가 그렇게 웃긴지 진짜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그 상황이 더 증폭돼가지고, it got worse. So we really couldn't stop. And it felt really painful at the end of the day. 나중에는 고통스럽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왕자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웃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모닝 그룹 그리고 TBS EFM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도 올려둘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Justin Bieber, Daisies.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